노래이다. 코를 어찌야 알아하지 만나기지야. 고토카하리 대하리 기타와히 노파는 메테마히 하키나키나. 고토카 타마리기 대파와히 기아키와 아키페나가 맹아 피피오테 페나레오 오치치타르기 헤페이와리라 와라테. 고토키 모모야 캐파가 마이 하키나키나 페라케티치 하이하이 내지 프로메트 파피치 포로. 아라 캐파이 호킹가 마이 표로 왔다 메타 하카. 아나의 오크마 타포노 에토리 캐 아피나 하이 키테 파이 오크 모모야 추아타이 테츠마야 지 파크리 테이랑아치도. 추아루아 캬 하버라하이 캬 파키리 토키치나나 메 토키 히닝아루. 추아토르 토키파네 하츠키파카 페타이 캬라체 모토라체 테츠쿠니아하이 잉아와카토. 노레이라 코바야 이테라 아우 히리히리 코마타 나키나 헤네마타 파파타타이 하라 데페츠 오츠츠 타르키힝.